0: 경찰은 뛰어! 그만 뛰어!
1: 바람이 안 왔구나, 아리.
0: 가리!
2: 鬼子在上面，咱们在下边。英雄无用武之地，三个洞口，叫鬼子挖开了两个。等着鬼子把地道一间一间全挖完了，但又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。怎么办？走，到灶口看看去。
0: 嗯，你的，一开，嗯。